0: 어디가? 어디가? 헤이, 헤이. 도지, 도지, 도지, 도지 마이니. 도지, 도지. 아이, 잘돼. 아이, 내 냄새 뭐야, 띠. 도지. 또, 타코. 헤이, 미지, 미가. 요, 크고 싶어. 무슨 미가니. 휴지 머리, 꽤 머리 잘해. 꽤 머리 잘해. 꽤 머리 머리 잘해. 꽤 잘해. 자, 홀리시 그리스티, 아? 꽃이 머리 미카니
1: 아이들 보조리스 니시 딱 누워 가이터 노스 예수스 보조리 부스가 가이오스 두고 어디로
0: 사모스 모세 이그랄리
1: Kaj si mu to napravio?
0: Ništa.
1: Bože, dragi, teka, pusti, ti nisi normalan. Ti nisi normalan, čuješ me?